너는 무화이너 주모한 그때모 연할 몸은 옐로야 너는 무화인 주모한 그때모 연할 몸은 옐로야 여우 비아티우멘 비거 비역 비아멘 비거 너는 몸 우와이너 주모한 그때모 몸은 옐로야 하! 으이! 하! 하이! 하!

0: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1: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2: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3: 오늘은 이번 주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고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 주정부의 주택 정책들이 마침내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난 속에서도 BC주의 임대료가 캐나다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임대주택 공급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이비드 에비 BC주 수상은 지난 2일 버나비에서 열린 BC 빌즈 신규주택 착공 행사에서 주정부의 주택 정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버나비 지역에 약 820세대 규모의 신규 임대주택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로써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인 BC 빌즈 프로그램을 통한 누적 착공 물량은 4,000세대를 넘었습니다. 에비 수상은 부유한 투기 세력 억제, 세입자 부당 퇴거 방지, 불필요한 건축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안정세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메트로 밴쿠버의 중심인 밴쿠버와 버나비 지역의 하락세가 매서웠는데 아파트와 콘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임대 희망 가격은 최고점 대비 약 20% 폭락해 연간 $8,000의 주거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두 도시는 최근 무려 29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임대료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바닥을 기던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공실률은 2023년 10월 0.9%에서 현재 3.7%까지 큰 폭으로 치솟아 세입자들의 주택 선택폭이 한층 넓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급 여건 역시 역대급 지표를 보여주며 지난해 BC주의 임대주택 착공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장기 전용 임대주택 등록 건수는 2만 6천 세대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정부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투기, 빈집세 도입을 통해 수천 채의 유휴주택을 장기 임대시장으로 강제 전환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률에만 연동되도록 한 임대료 인상 상한제도 시장 안정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크리스틴 보일 주택부 장관은 아직도 많은 주민들에게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BC주의 방향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집값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BC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카드가 실제 주민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민생 성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됩니다. 밴쿠버 시의회가 동료 시의원을 부당하게 괴롭혔다는 독립조사관의 공식 결론에도 불구하고 켄심 시장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시장이 소속된 다수당 의원들이 무더기 반표를 던지며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인데 시의 청렴성 감독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밴쿠버시 청렴감독관 사무실이 임명한 외부조사관 제이미 파이텔 변호사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촉발됐습니다. 파이텔 변호사는 약 7개월간의 면밀한 조사 끝에 켄심 시장이 시의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두 차례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켄심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청에서 유대인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유권자 연합 즉 COP 소속 숀 오어 시의원이 과거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숀 우어 의원이 테러단체 연계 시위에 참석했다며 그를 테러 지지자로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사관은 심 시장이 권한 범위를 벗어나 숀 우어 의원을 증오 조장 인물로 묘사하고 공개적으로 괴롭혔다며 시장의 공식 서면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제재안은 허무하게 무산됐습니다. 시의회 다수당이자 켄심 시장의 소속 정당인 ABC 밴쿠버 의원들이 철벽 방어에 나섰기 때문인데, ABC 소속 의원들은 조사관이 별도의 증인 인터뷰나 시위 성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며 조사 절차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시장 제재를 전면 거부하고 보고서를 단순 참고 자료로만 접수하자는 수정안을 냈고, 표결 결과 ABC 의원 5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당사자인 켄심 시장은 이해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이번 회의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조사관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의원들 스스로가 오히려 철저히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의회가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작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밴쿠버시 청렴감독관 제도를 둘러싼 갈등도 다시 불붙고 있는데, 이유는 ABC 밴쿠버 측은 과거에도 이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며 흔들기를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립검토 보고서들은 오히려 감독관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BC주 정부 역시 올해 독립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 행동강령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정부와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다수당의 수적 우위 덕분에 켄심 시장은 당장 공식적인 제재는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시청과 SNS라는 공적 공간을 활용해 동료 의원을 괴롭혔다는 독립조사관의 공식 법적 결론은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올여름 심각한 물부족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오는 8일부터 야외 용수 사용을 강력히 통제하는 물 사용 3단계 제한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년보다 턱없이 부족한 적설량에 주요 급수관 공사까지 맞물렸기 때문인데, 위반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트로 밴쿠버 이사회는 유난히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겨울철 산간 지역의 적설량이 평년보다 크게 감소한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스탠리파크 급수 터널 공사 여파로 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30년대에 설치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이번 공사를 두고 마이크 얼리 메트로 밴쿠버 이사회 의장은 장기적인 물 공급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공사지만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면 물 사용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할 수 있어 선제적인 3단계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3단계 조치가 공사가 일단락되는 최소 7월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3단계 제한령이 발효되면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차량 관리에도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창문이나 전조 등 사이드미러, 번호판처럼 운전 안전과 직결된 부위만 부분 세척이 가능하며, 집 앞마당 등에서의 일반적인 다량의 물 사용 세차는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갖춘 상업용 전문 세차장은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수영장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은 정상 운영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8일부터 대대적인 현장 단속원을 투입해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각 시, 조례에 따라 규정 위반 시 최소 수백 달러에서 최대 천 달러에 달하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C주에서 주치의가 없어 정기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130만 명에 육박하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

0: 2017년 현 NDP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미등록 환자 수가 약 89만 7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주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없는 주민이 오히려 45%나 급증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부 보건부에 등록되어 주치의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만도 34만 5천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치의와 매칭되기까지는 평균 29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시 우스본 BC주 보건부 장관은 매주 4천 명 이상이 주치의와 전문 간호사 매칭 시스템을 통해 새로 연결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행정 업무 시간까지 보상해주는 환자 관리 중심 보상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로 의사들의 소득은 늘었지만 정작 이것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의료 접근성 개선 실패를 꼬집었습니다. 전문의 진료나 가족 주치의 공백은 결국 주 전체의 의료비 부담과 시민들의 생명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정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과감한 영입 구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페리가 오는 16일부터 모든 항로의 이용요금에 5%의 임시 연료 할증료를 일제히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델린 윌리스 BC 페리스 최고 재무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연료비 이연 계정을 활용해 비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왔지만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주민과 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주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5% 인상안은 BC 페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마쳤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한 요금 인상 바람은 해상교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 등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 역시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 할증료와 요금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올여름 전반적인 여행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BC 페리는 향후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안정될 경우 연료 시장 상황을 재평가해 할증료를 즉각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3: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4: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5: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판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6: 오늘 저녁엔 제가 인권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한 인권 국가가 어떻게 생겨먹은 국가냐 하는 데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연방국가가 멋진 나라인데 그걸로 가려고 하면 그 인권의 구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길이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것도 생각해보다가 결국 우리 사랑방에서는 가능한 길, 합리적인 길을 한번 구상해보자.

있습니다. 그 뒤를 찾으면은 집을 짓는 설계를 하는데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하려는 하는 큰 건물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자가 저도 설계자고 사랑방 자체가 설계의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영리산학적인 이론, 이론적인 이론, 실질적인 상황으로 볼 때도 통일 없으면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막연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길을 찾는데 이 누구와 누가 통일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걸 알고 보니까 이 남과 북이 통일돼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크더라 하는 것이 저희 결론이고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조화되고 융합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리적으로 좀 비약을 해서 역설적인 논리, 말하자면 변증법적인 논리를 이용하면은 가능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변증법적인 논리가 우리 통일의 길을 보여준다. 변증법의 정반합인데 정반은 남과 북 각각 제도고 정부고 정국가고 그런데 합이 이제 우리 통일정부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통일체제가 합의 체제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변증법적인 논리가 뭐냐 그걸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통일을 하는 데는 그 변증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는 체제들을 서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제3의 정부 이상적인 정부를 구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남과 북에 각각 자기들이 개성이 다 있고 또 자기들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은 덮어놓고 단점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3정부가 생기면은 장점에서 배워서 통일연방국가를 만드는데 참고로 하지만 단점은 지금 이 상황에 분단되어 있을 때 극복해야 됩니다. 남쪽에 대내적인 모순이 빈부격차나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거나 이런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나 이런 건 남한에서 극복해야 됩니다. 북도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잘못된 건 극복한다는 그러한 그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적인 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방국가는 이상적인 국가이고 연방정부 체제는 이상적인 체제여야 된다. 정반 합의 체제여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냐 분명히 우리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 정반할 때 합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을 추구를 하지요. 그래서 합이 이상적인 사회인데 어떤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겠느냐.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인권운동을 연구하는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으로서 결국 결론은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처럼 생각하는 인권이 아니고 또 어떤 체제가 생각하는 인권이 아니고 우리는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범주에서 인권이라는 걸 봐야 된다. 요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앙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경주하겠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인권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권이라는 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인권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한 인권 국가가 어떻게 생겨먹은 국가냐 하는 데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연방국가가 멋진 나라인데 그걸로 가려고 하면 그 인권의 구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인권이 그러면 자유, 자유라는 것은 방종입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놔둡니다. 제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정당화시킨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권은 이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타당성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나면은 누구나 다 가진 권한이 인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불과 양도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둘째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셋째는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떤 쪽에서 인권이 유린되면 그거는 걔들이 이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 때문에 미국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외국의 내정 간섭하는 데 대해서 저도 많이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인권적인 그 입장에서 그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그 나라의 문제로 맡겨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인권의 이 세 가지 개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와 또 요 마치고 나서 또 여섯 가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권이 생존권입니다. 그건 세계가 누구든지 다 산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 생존권만큼 더 중요한 인권은 없습니다.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수단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영역에 들어갑니다. 의식주 혹은 식이주라고 하는 먹어야지요. 입어야지요. 지붕이 있는 집에 살아야지요. 한 이거는 어느 나라고 간에 어느 이념이든지 간에 생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한데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그걸 비판을 해도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안보가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훔쳐간다든가 약탈해 간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제의 질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다 그렇지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주, 식이주를 좀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0: 자기 위해서 영에 안 걸려야 되고 영에 걸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인권에 해당합니다. 전염병은 안 걸려야 되고 걸려도 치료를 받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체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이런 광범위한 의미에서 생존권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권입니다. 자, 그러면 생존권을 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런데 생존권이 우리 살고 나면은 사람 둘째로 우리가 중요한 인권은 더불어 사는 권리입니다. 자기는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슨 이런 얘기도 철학자들이 많이 했지만은 그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 게 좋습니다. 동향이 있어야 되고 조국이 있어야 되고 그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르쳐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인권이다. 더불어 사는 걸 우리가 박탈당해놓으면 사는데 말하자면 보람이 없어집니다. 사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더불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건 그건 죄진 사람이 감옥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옥살이를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 더불어 사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자, 더불어 산다. 그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위시해서 교육기관이나 사회제도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이 나를 더불어 살게 만들어줍니다. 학교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게 인권의 해석이다. 이걸 우리가 미국과 서구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더불어 사는데 셋째 인권이 중요한 거는 아래층 위층에 두고 살면 안 됩니다. 평평한 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없는 더불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기는 사는데 노예 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되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는 중산층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산층 안에는 평등합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빼놓고 중상층이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장점인데 그게 지금 유린되고 없으면 그걸 살려야 됩니다. 중상층이 많으면 평등이 확장됩니다. 평등, 그런 의미에서 평등.
1: 디지털 시대에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1: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4: 안녕하세요. AM 1320 라디오 6입니다.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입니다.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남북이 힘을 합쳐 개성의 통일평화대학을 세우자는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대북관계 최고의 원로 전문가인 박한식 교수는 50여 회 북을 방문했고 1994년 북폭 위기 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이끌어 긴장 해소에 기여한 숨은 주역입니다. 2009년 미국의 두 여기자가 억류됐을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평화의 설계자로 불리는 그는 매달 한 차례 온라인 줌으로 박한식 사랑방을 열고 북미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조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정당화시키는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인간의 본연적인 권리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권은 이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타당성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나면은 누구나 다 가진 권한이 인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불과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둘째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셋째는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떤 쪽에서 인권이 유린되면 그거는 걔들이 이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 때문에 미국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외국의 내정 간섭하는 데 대해서 저도 많이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권적인 그 입장에서 그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그 나라의 문제로 맡겨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인권의 이 세 가지 개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와 또 요 마치고 나서 또 여섯 가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권이 생존권입니다. 그건 세계가 누구든지 다 산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 생존권만큼 더 중요한 인권은 없습니다.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수단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영역에 들어갑니다. 의식주 혹은 식이주라고 하는 먹어야지요, 입어야지요, 지붕이 있는 집에 살아야지요. 한 이거는 어느 나라고 간에 어느 이념이든지 간에 생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한데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그걸 비판을 해도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안보가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훔쳐간다든가 약탈해 간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제의 질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다 그렇지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주, 식이주를 좀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존권에는 의식주와 사회 안전 이것이 절대 필요하죠. 그게도 거기서 요새는 생존하기 위해서 병에 안 걸려야 되고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인권에 해당합니다. 전염병은 안 걸려야 되고 걸려도 치료를 받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체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이런 광범위한 의미에서 생존권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권입니다. 자, 그럼 생존권을 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런데 생존권이 우리 살고 나면은 사람 둘째로 우리가 중요한 인권은 더불어 사는 권리입니다. 살기는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슨 이런 얘기도 철학자들이 많이 했지만은 그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 게 좋습니다. 동향이 있어야 되고 조국이 있어야 되고 그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르쳐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인권이다. 더불어 사는 걸 우리가 박탈당해놓으면 사는데 말하자면 보람이 없어집니다. 사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더불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건 그건 죄진 사람이 감옥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옥살이를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 더불어 사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자, 더불어 산다. 그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위시해서 교육기관이나 사회제도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이 나를 더불어 살게 만들어줍니다. 학교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게 인권에 해당해요. 이걸 우리가 미국과 서구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더불어 사는데 셋째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야리청 위청에 두고 살면 안 됩니다. 평평한 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없는 더불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기는 사는데 노예 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되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는 중산층이 발제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산층 안에는 평등합니다.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빼놓고 중산층이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장점인데 그게 지금 유린되고 없으면은 그걸 살려야 됩니다. 중산층이 많으면 평등이 확장됩니다. 평등, 그런 의미에서 평등. 그 우리 조선에서는 평등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해서 인간의 가치를 평등하게 두는 그런 도덕적인 규범도 있고 이념적인 작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 생각해서 평등한 사회를 추구를 하자. 평등한 사회 안에서 살자. 이것이 인권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우리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평등한 사회를 분배의 정의를 평등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너무 평등하면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평등한 게 문제가 될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평등한 걸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등하게 사는 걸 억지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정치 이론이고 그렇지 평등한 거는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인권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받아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 평등권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등만 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평등하지만은 자유를 또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이 평등하게 강제로 이렇게 노예도 해방시키고 그래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노예가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노예 해방되고 나서 자유가 있어야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에서 성공도 하고 올라가죠. 사람은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지 사는 맛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등이 있고 나서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평등 밖에서도 일정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자유라는 거는 선택권입니다. 자유 행동은 전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행위가 곧 자유입니다. 선택. 선택을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면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려고 하면 선택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조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회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권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하지 못한 사회는 사회 민주주의가 잘 되지 못합니다. 사회 제도가 잘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야지 평등을 추구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자유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로 그건 이제 우리가 사는데 상하가 없다. 다 좋지.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한 규율, 도덕성 이런 걸 우리가 이 세상에 제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관계는 지속성도 없고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를 자꾸 하는데 미국도 말을 사랑 많이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결국은 이 인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정의가 안 됩니다. 사랑은 정의가 안 됩니다. 정의 누가 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사랑은 느끼는 거지 구두나 혹은 머리로서 정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사랑에 의해서 맺혀진 가족이나 이런 건 가족의 신성성을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 사랑권이 있다는 것, 이걸 사랑해야 되는, 그 가족끼리 같이 살아야 되고요. 사랑한 사람들은 그 이상 가족을 내놓고 나서 이상 가족을 정당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단대가 이상 가족이 수백만이 아직까지 수십만 살아있었고요. 이건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권을 유린당했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살 수 없다는 것. 사람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계 어디 가서 가족이 있는 제도에 가서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권한을,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했죠. 첫째, 생존권. 둘째, 더불어 사는 것. 더불어 살기 위해 평등한 것. 자유한 것. 이런 거 했죠. 사랑.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건 서구에서는 잘 인정 안 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나라 안에 나라를 가지고 살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에 해당합니다. 그게 없으면 인권이 유린되고 박탈될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도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민족의 순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을 때 우리 고생 다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뭐냐? 나라는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여섯 가지 또 그 나라가 꼭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다는 언제 말씀 좀 드린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언어가 있어야 되고 또 다스리는 체제가 있어야 되고 이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일부만 있고 다 없으면은 큰 좋은 나라가 아니고 반나라입니다. 반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반나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통일을 하는 그러한 순서를 밟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인권을 여섯 가지로 봤다. 육권, 저는 육권, 여섯 가지라고. 인권, 육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인권을 쭉 미국에서 가르치면서 이 여섯 가지를 항상 설명을 하고 풀이를 하고 이 여섯 가지를 위한 수단 방법을 정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저 자신만 그럴 게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을 충분히 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정치의식과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된 나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이 여섯 가지의 인권을 향유하고 즐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좋은 세상을 생각할 여지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회가 인권이 보장된 완전한 종류의 인권들이 다 한국에 보장된 나라가 곧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연방국가는 또 연방정부는 이상적인 체제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여섯 가지 인권 있는 이상적인 국가를 추구를 하자. 누가? 우리가 추구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런 의향이 있으며 그런 욕망이 있느냐.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요새 많이 민족 얘기도 많이 하고 민족의 주체성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 우리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저도 그거 개봉하기 전에도 가봤지만 당군능이 있지 않습니까? 당군이 우리 조상의 시조다, 원조다. 이제 그런 이론과 그런 실념에서 당군능도 만들고 당군 배달 민족을 북에서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과학성이 있는가 그것은 두고 보고 또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 이제 민족의 정통성을 우리 민족이 누구냐 해서 물어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당군의 자손이다. 오다가 이렇게 저렇게 됐지만 역시 그 맥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걸 뭐랄까 귀납적으로 보는 겁니까? 연역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래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거울에 들여다보면서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5: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6: Sell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
5: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7: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8: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4: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0: 연합적으로 보는 겁니까? 연협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래.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거울에 들여다보면서 너는 누구냐? 제가 미국에서 55년 대학 교수하면서 매일 하루 몇 번 가는 것이 퇴근하는 것이 뭡니까? 소변 보러 갑니다. 소변 보러 제가 저 화장실 위생실에 가면 항상 제가 저게 보입니다. 그걸 딱 보면 저 혼자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네 누구냐? 저 이름이 내가 아닙니다. 저 이름이 내가 아니고 저 민족도 내가 아닙니다. 제가 직업도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무엇으로서 나를 규정을 해야 돼? 나의 성격과 나의 가지고 있는 인품 혹은 그 영어로는 personality, 그 인간 성격이죠. 그게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좀 개방된 사람이냐, 닫혀 있는 사람이냐, 내가 추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냐, 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내 입장을 찾아보는 것이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울 보고 너 누구냐? 그 제가 이렇게 한 12가지 있어요. 나는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그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남북의 공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6가지 7가지 제가 찾아냈는데 제가 이 워낙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여기 저기서 많이 흘립니다. 혹시 들으셨다면 중복되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민족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아는 민족입니다. 사람을 인간보다 우수한 존재로 아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하는 우리 귀에 닳도록 듣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남쪽만 들립니까? 북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전 사랑방 손님 여러분들 잘 알죠? 저 언제 사람 되는가? 그거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 성숙되고 인간이 일정한 단계를 넘으면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을 우리가 줄을 꺼서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되면 인간이라고 그러냐.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아주 상식적인데 우리 통일 문화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통일 작업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나라가 제가 아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물론 아니죠. 언어에도 없습니다. 영어에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이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고 김일성 수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걸 저는 두고두고 씹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세상 들었지만은 황장엽 씨가 서울에 있을 때, 평양에 계실 때 제가 많이 토론을 했어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인간만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기가 나서 얘기를 다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게 이제 정치 이념에 의해서 많이 채색이 되었지만 우리 민족 자체가 사상이 나오고 하기 전부터 수령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부터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안 되면 돌아오지 마라. 사람이 돼가 집에 돌아오라. 그런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방된 셋째 나라에서는 연방국간 이념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사람을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인간이 사람 되게끔 하는데 힘을 넣어야 됩니다. 인간이 사회화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자라는 것도 그렇고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주제는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하겠지만은 교육 자체의 큰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 만드는 역할을 교육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면 사람 만드는 역할이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된 걸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그 우리가 토론하고 생각해요. 사랑방에서 또 토론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방에서 우리가 토론할 때 누가 사람을 하면 정리를 해보십시오. 인간과 사람의 차이를 도도가 더 있으면 충성을 더하면 집단에 대한 충성이 더 충성을 더하 혹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서 더 충성을 하고 착실을 하면은 그게 더 사람이냐. 사람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것을 우리가 제3의 완전한 체제에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그게 우리 민족 국가가 통일되면은 그걸 추구하자. 우리 민족 하면 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추구를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인간. 그 다음에 두째로 중요한 것이 이런 속담에서 나옵니다. 저놈 인간 양심도 없어? 그러잖아요. 양심에 비춰봐.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 경상도에서 나온
9: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2: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